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0: 시드니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호주의 대표적인 문학축제 시드니 작가축제가 지난 17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 책을 사랑하는 이들만의 행사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지적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시드니 작가축제. 이 올해도 한국 작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이 K문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올해 행사에는 한국계 미국 작가인 수잔 최,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장르 작가로 손꼽히는 정보라 작가가 초청됐습니다. 이 정보라 작가는 단편 소설집 저주토끼로 2022년 국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영어권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는데요. 호러, SF, 판타지, 블랙 코미디, 사회 풍자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정보라 작가 2년 전이었습니다. 이 애들레이드 오즈 에이시아 축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호주 또 시드니를 방문한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만났습니다. 잠시 뒤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 함께합니다. 그 밖에 데일리 오버뷰 익스플라이너에서는요. 직장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연봉 협상에 대한 팁을 살펴보고요.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에서는 다큐멘터리 남남북녀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1: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의 실업률이 4.5%로 상승한 가운데 여성 고용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가 석유와 가스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정부의 세수를 늘리겠다며 연방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고국에서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총파업 직전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주요 외신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피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최초의 이주 노동자 센터가 시드니에 공식 개소해 취약 이주 노동자 지원에 나섭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호주의 실업률이 4.5%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로 4월 한 달 동안 약 1만 9천 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통계청은 이번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여성 고용 감소를 꼽았으며 여성 고용이 줄어든 것은 2025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4월에는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정부가 실업률의 소폭 상승을 예상했으며 세계적인 경제 불안 속에서도 호주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2: Our labour market remains a very considerable source of strength when you consider what's coming at us from around the world.
1: 차머스 장관은 전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호주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매우 큰 강점이라며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과 금리 인상 환경 속에서도 실업률이 4%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주며 오늘 발표된 수치에서 소폭 상승이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은 강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앵거스 테일러 대표가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 확장을 통해 석유와 가스 분야의 정부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호주 에너지 생산자 회의에 참석해 연방정부의 넷제로 탄소 중립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정책이 에너지 풍요 전략이라고 강조한 테일러 대표는 생산이 늘어나면 에너지 가격은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Australia is receiving $22 billion of tax revenues from the oil and gas industry. I want that number to go up.
1: 테일러 대표는 호주가 석유 가스 산업으로부터 22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면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나길 바라지만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투자와 생산이 늘어나서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노동당 소속인 머레이 와트 장관은 뉴사우스웨일즈주 크리스민스 주총리가 연방정부

정부의 소득세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같은 노동당 소속인 민수주 총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근로가정을 돕기 위해 개인소득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와트 장관은 세븐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이번 연방 예산안만으로도 평균 근로자에게 연간 약 $2,800 규모의 감세 효과가 제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budget will be delivering nearly $2,800 per

0: 집권 이후 이미 5차례 세금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상하위 소득세 구간과 세율을 모두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에 따라 모든 호주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250의 세금 감면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사협회 AMA는 아동 백신 접종률 하락이 디프테리아 같은 질병의 재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디프테리아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5월 20일 기준으로 노던 테러토리와 퀸즐랜드, 남호주, 서호주에서 총 222건의 디프테리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1: We've seen the rate of vaccination drop below 90% for children aged 1 and
0: AMA의 부회장 줄리안 레이트 교수는 특히 1세에서 2세 아동의 예방접종률이 90% 아래로 떨어진 점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 같은 접종률 하락이 과거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각종 소아질환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볼라 확산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십 톤 규모의 의료물자가 긴급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에볼라 발병이 초기 보고보다 더 큰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는 확진 검사가 시작되기 이전 약 3주 동안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주의 단체 머시콥스는 이투리 지역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대응 부문의 휘트니 엘머 부국장은 확산 억제를 위해 의료자원 투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신뢰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You need to prioritize the protective equipment, you know, the medical supplies, the training.
0: 엘머 부국장은 보호 장비와 의료 물품 또 의료진 교육 등 의료적인 대응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역사회 참여와 인식 개선, 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소프트한 대응이 사람들의 보건소 방문과 치료 행동을 이끌어 확산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고국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총파업 1시간여를 남겨두고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고 워싱턴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것이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함께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역사상 최초의 조 단위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은 향후 오픈 AI와 엔스로픽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대형 기업 공개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7,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써 머스크는 역사상 최초의 조 달러 억만장자 부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장 관련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회사의 의결권 약 85%를 유지할 예정이며 주식은 이르면 다음 달인 6월 12일 상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멜번 남서부의 아발론 공항에서 오늘 오전 보안 검색 중 폭발물 의심 장치가 발견돼 공항 일부 구역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물체는 레이저 제모기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방을 소지한 승객이 초기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지 않아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으나 해당 승객은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최초의 이주 노동자 센터가 오늘 시드니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연간 약 2천 명의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시드니 CBD에 위치하며 지역 및 농촌과 외곽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지원 서비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노동당 주정부는 이 서비스를 위해 향후 4년간 6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72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어찌든 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12도에서 낮 기온 18도. 멜번 화창하겠습니다. 오전 7도, 낮 기온 19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겠습니다. 14도에서 22도. 퍼스 대체로 맑겠고 13도에서 20도. 애들레이드 12도에서 18도로 높은 구름 끼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4도, 낮 기온 17도로 대체로 맑겠고 호바트 대체로 맑고 9도에서 17도. 다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23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내일 밤부터 흐려지겠고 15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1: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2: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3: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4: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방송 오늘도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아이콘의 뛰어들게 듣고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호주와 한국, 전 세계의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데니 작가 축제에 초청된 한국의 정보라 작가와의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시내챗에서는 한국에서 탈북 여성과 한국 남성을 이어주는 결혼 정보업체에 대한 다큐멘터리 들여다봅니다. 남남북녀 잠시 후 만나보시죠. 이 앞서서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는 익스플레이너입니다.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연봉 인상 이야기를 꺼내는 거 또한 쉽지 않죠.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지는 건 아닐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 말해도 되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봉 협상,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점들을 조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플레이너,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SBS 라디오
2: 익스플레이너. 생활비 걱정 때문에 연봉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아마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에 연봉 인상을 요청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가 일하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빠듯해 보이거나 또 경제 상황까지 좋지 않다면 더더욱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고민, 이민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물론 어느 정도 문화적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호주의 구인구직 사이트 SIG에 따르면 연봉 인상 요청을 편하게 느낀다고 답한 호주인은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금 인상을 요청한 사람 가운데 약 81%가 급여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록 이번에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봉에 대한 대화 자체가 더 나은 경력 기회나 또 직장에서의 다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SIG의 설명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회사 측과 연봉 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SIG의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조언은 성과 평가 시즌만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많은 직원들이 연말 평가나 공식 리뷰 시점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미리 상사와 기대치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식적인 평가 시즌에 급여 논의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는데요. 반면에 3명 가운데 1명 꼴인 34%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리론치 미의 커리어 코치 리아 램바트 디렉터는 성과 평가 시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니저와 미리 대화를 시작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또 기대치를 설정한 뒤 그에 맞춰 목표를 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요인은 없는지 역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SIG은 급여 인상이 직원 개인의 재정적 필요가 아니라 회사에 얼마나 가치를 더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공고나 업계 네트워크, 또 리크루터 등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연봉 수준이 시장의 평균과 비교할 때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연봉 협상 과정에는 단순하게 생활비가 올랐다는 이유보다는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성과를 숫자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매출 증가, 업무 효율 개선, 추가 업무 수행, 또 팀 성과 기여 같은 부분들을 데이터로 설명을 할수록 설득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왜 지금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와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효과적입니다. 램바트 디렉터는 목표치보다 30%가 높은 매출을 달성했던 마케팅 캠페인 사례나 다른 팀원이 휴가 중일 때 추가 책임을 맡았던 경험 등을 미리 정리해두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연봉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미리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을수록 임금 인상에 대한 대화 역시 훨씬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여와 또 성과를 설명하고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 인상률을 차분하게 제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열린 논의의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물론 모든 경우에 연봉 인상이 바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답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일인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씩은 아니요라는 답변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연봉 인상이 가능한지 매니저와 함께 논의하고 또 조직 안에서의 경력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기대했던 방향과 계속해서 차이가 난다면 다른 역할이나 또 새로운 기회를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씩은 단순 연봉 외의 조건들 역시 중요한 협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확대, 또 유연근무제, 추가 연차, 직무 교육기회 같은 것들도 충분히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연봉 협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경력 방향과 또 회사 안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뭔가 호주인들은 우리보다는 임금 인상에 대한 대화를 더 거리낌 없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단 40%만 연봉 인상 요청을 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눈길이 가는 부분입니다. 말을 꺼내는 건 쉽지가 않지만 일단 대화를 한 사람들의 80%가량이 임금 인상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망설여지실 때는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5: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6: SBS South Asian, stream it on SBS On Demand.
7: SBS Australia Explained는 호주의 비자, 필수 서비스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지털 동반자입니다. 이용한 팟캐스트와 기사, 영상을 원하시면 온라인에서 SBS Australia Explained를 검색하세요.
8: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1: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년 5월이면 전 세계 문학인들의 시선이 이곳 호주 시드니로 향합니다. 1997년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5대 문학축제로 자리 잡은 시드니 작가축제. 올해로 29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 세계 독자들을 오싹한 상상력으로 매료시킨 소설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가 신작 한밤의 시간표와 함께 호주를 찾았습니다. 귀신 이야기에서 출발해 사회의 가장자리로 시선을 확장해온 정보라 작가의 작품들. 공포와 환상이라는 장르 안에서 인간의 삶과 연대를 끊임없이 질문해왔는데요. 한밤의 시간표 역시 그 연장선에서 세계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K-Wild Fiction 문학의 중심에선 정보라 작가를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만났습니다.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9: 매년 5월이 되면 시드니에는 전 세계의 이야기들이 모여듭니다. 작가와 독자들이 만나고 서로 다른 언어와 기억, 상상과 질문들이 한 공간 안에서 교차합니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시드니 작가 축제 역시 그런 문학의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축제에는 진실을 주제로 호주 안팎의 작가 25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이 가운데 39명의 해외 초청 작가 중에는 우리에게 무척 반가운 이름이 있습니다. 2022년 저주토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세계 문학계의 주목을 받은 작가죠. 이제는 가장 독창적인 목소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읽히고 있는 작가입니다. 현실과 환상, 공포와 연민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 장르 문학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온 정보라 작가님 오늘 SBS 한국어 프로그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9: 네. 이제는 뭐 정말 호주와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2023년도 브리즈번 작가 축제로 처음 오셨었나요?
10: 네.
9: 네. 이후에 뭐 매년? 네. 뭐 1년에 매년 두 차례도 네. 오셨고. 호주에 오시면 하게 되는 루틴 같은 것도 생기셨을까요?
10: 그게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중교통을 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네.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 풍경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좋고요.
9: 네, 오늘도 트레인 타고 오셨어요.
10: 네.
9: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청취자들 만나는 것도 루틴이 되지 않았을까요? 벌써 네. 세 번째인데.
10: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9: 네. 자, 올해는 저주토끼 이후 신작 소설 한밤의 시간표로 시드니 작가 페스티벌을 찾으셨어요. 이번 네. 방문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10: 이번에는 한밤의 시간표도 있지만 그 이상한 이야기들 Weird Fiction이라는 패널에 다른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들하고 같이 참여하게 돼서요. 그 작가님 다른 작가님들 이야기 듣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번역에 대한 패널에도 참여를 하게 돼서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 네. 이번 행사의 중심 공간이 되는 그 레드펀의 캐리지 웍스. 그곳이 옛날 그 철도 정비창이었던 곳이라서 벽돌 또 천장도 아주 높고 철제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왠지 우리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도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은 따뜻한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요. 좀 전에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들로 독자들을 만나게 되시나요?
10: 예, 그 Found in Translation이라고 해서요. 보통은 번역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 텍스트의 뭐 말맛이라든가 뭐 이렇게 느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번역을 하면서 더 정교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특히 문법의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영어권 혹은 그 서양어권 번역가 선생님들하고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Weird Fiction

0: 하고 스푸키 스토리즈라는 연결되는 세션인데요. Weird Fiction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들에 대한 작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스푸키 스토리즈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캐러지웍스에서 둘러앉아서 서로 자기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을 읽게 됐어요.
1: 아, 세계적인 작가들이
0: 네.
1: 모여서요. 밤시간에.
0: 예, 저녁 시간을 해지고 나서 둘러앉아서 무서운 이야기를 서로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1: 와, 왠지 느낌에 옛날 그 아랫목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할머니 귀신 얘기 듣던 그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밤의 시간표 작가와의 단독 뭐 대담 시간도 있나요?
0: 예, 마일즈 프랭클린 상을 수상하신 시앙 루 작가님이 저의 대담을 맡아주셨는데요. 제가 시앙 루 작가님이 마일즈 프랭클린 상을 타시기 직전에 고스트 시티즈 번역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그걸 번역하고 있거든요. 지금
1: 아,
0: 작업 중이라서.
1: 네.
0: 그래서, 상 타서 유명해지시기 전에 붙잡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담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한밤의 시간표. 이 제목만 들으면 왠지 그 심야의 음악 방송 같은 그런 낭만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정보라의 한밤의 시간표 하면 기운이 뚝 떨어집니다. 서늘해져요. 이 제목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가져오셨다고요?
0: 예,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가까이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1: 네네.
0: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심야 매표소가 있고 심야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1: 그렇죠? 네.
0: 한국어로 심야 매표소 시간표 그 밑에 영어로 미드나이트 타임테이블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큰
1: 네.
0: 글자로. 그래서 그게 너무 낭만적이라서 가서 볼 때마다 은근히 눈여겨보면서 저걸 언제 제목으로 써야겠다. 저거에 대한 소설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네, 우리는 미드나이트 카우보이로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귀신 들린 물건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귀신 들린 물건들이 사는, 쉬는 연구소라는 설정이에요. 참 독특한데요. 이 한밤의 시간표는 또 이야기가 연작 구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작업 방식이나 그 과정이 이전 작품하고는 좀 많이 다른가요?
0: 제가 주로 단편을 썼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단편들을 쓰다가 이제는 한 장소에서 연결되는 주인공으로 독립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걸 책으로 묶은 방식이라서 저는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1: 네. 혹시 우리 작가님 반려묘 집사세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네.
1: 이 작품 중에 7개가 들어있죠,
0: 네.
1: 이야기가.
0: 네.
1: 그 중에 저는 고양이는 왜에
0: 네.
1: 꽂혔거든요.
0: 네.
1: 제가 집사라서.
0: 네.
1: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0: 네.
1: 못에 목이 걸려.
0: 포항에서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인데요. 길고양이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제 포항에 있는 대학교 안에서 그 고양이 시신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양이들이 모여서 먹이를 먹는 곳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대학교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고, 막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반향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동물을 연쇄적으로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증명이
1: 네.
0: 돼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1: 무엇이 제 목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0: 네.
1: 그 마지막 종결편에 햇볕을 쬐을 땐가요?
0: 네.
1: 네. 거기 그 부분에서 그래도 많이 마음이 좀 녹여지면서 치유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햇볕 쬐는 날이죠.
0: 네.
1: 네네. 우리 작가님 작품 속의 공포는 단순히 그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사회가 외면한 존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네. 이 한밤의 시간표에도 성소수자, 장애인 또그 아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런 인물들이 서로 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살아낸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은 왜 이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계속 마음이 가시나요?
0: 그분들이 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그 사회에서 좀 밀려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서로 더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를 더 받쳐주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까 그 고양이만 해도 그때 그 포항에 있는 대학교에서 길고양이 시체를 발견하신 분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지방대학교를 다니는 여성이신데요. 그분은 서울로 가지 않고 그 포항에 남아서 포항에서 본인이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뭐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의 삶을 밟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자기 삶을 개척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역에 자기 고향에 있는 대학교 안에서 그렇게 동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딱히 무슨 성소수자 장애인 뭐 소외된 분들한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존재하고 현실의 삶을 살고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들을 존경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1: 네. 저주토끼, 너의 유토피아, 한밤의 시간표. 앞서도 번역에 대한 말씀 잠시 주셨는데 이 번역가 안토노 작가님과 아주 긴 시간 작업을 해오고 계시죠. 뭐 이제는 정말 세계문학의 대표 번역 콤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톤 허 번역가님의 첫 장편 소설 네. 영원을 향하여인가요?
0: 네.
1: 그 작품을 또 우리 정보라 작가님이 네. 또 번역해 주셨어요.
0: 네.
1: 안톤 허 작가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0: 2018년도쯤에 그 가을의 와우북 페스티벌이라고 홍대 앞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출판사 부스에서 책 팔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 책 저 책 들었다 놨다 하시길래 제가 막 정세랑 작가님도 영업을 하고 곽재식 작가님도 영업을 하고 막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그분이 저주토끼를 보시길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셨대요. 그러더니 이 책을 번역하고 싶다고 저자나 그 출판사 사장님이 혹시 있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한국말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저자인데 나도 번역을 한다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해서 이렇게 전혀 그 맞물리지 않는 대화가 계속 오가다가 그 부스에 있던 다른 작가님이 오셔서 통역을 한국말을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셨어요. 너의 작품을 저분이 영어로 번역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번역은 맘대로 하면 할 수 있지만 그걸 누가 출간을 해주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번역하세요라고
1: 근데 이분이 박상영 작가의 책도 번역하셨잖아요.
0: 예, 제가 그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저는 상당히 멍청했죠. 근데 설마 누가 저수토끼 같은 걸 누가 출간을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번역하시라고 했는데 출간이 됐더라고요.
1: 네. 우리 정보라 작가님 작품에는 차가운 기술 문명 속에서도 그 따뜻한 유대감이 함께 공존합니다. 작가이기 이전에 유토피아 문학을 연구하신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이 상상하는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요? 제가 너의 유토피아에서 그 휴머노이드가 질문하는 대로 한번 여쭤볼까요?
0: 네.
1: 네. 1부터 10까지 수치화한다면 너의 유토피아는?
0: 지금 3에서 2 정도로 떨어지고.
1: 왜요?
0: 전쟁이 또 났잖아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이제 다른 모든 재료값이 다 오르기 시작해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래로 원료값 하고 기름값하고 모든 게 식료품값도 상승하고 모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그 물건들의 가격이 다 상승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좀 이유 없는

0: 전쟁이 또 일어나서 거기다가 그 초등학교가 폭격당하고 어린 아이들 죽고 이런 걸 보면은 점점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디스토피아가 돼버린 것 같아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1: 네, 또 그러한 또 감각이 작품에도 앞으로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 상상력이 끝없이 펼쳐질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마감에도 쫓기고 잠못 이루는 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0: 잠을 잘 자야지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은 별로 없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안 써질 때는 그럼 어떻게 버티세요?
0: 글이 안 써지면 귀신 얘기를 궁리를 합니다. 어디서 어떤 귀신이 나오면 제일 무서울까? 이런 거 궁리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고요. 그러면 뭔가 하여간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1: 저도 무서운 거못 보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무서운 영화 안 본다 하면서 손가락 사이로 다 보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 그 귀신 이야기 자연스럽게 정말 독자들도 귀신이라는 세계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곧 시드니 독자들과 직접 만나시게 되는데요. 한밤의 시간표를 들고 작가님을 기다리고 있을 호주 독자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말 한 말씀이네요.
0: 네.
1: 네. 호주와의 인연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작가님 작품 속 어딘가에도 이곳의 시간과 풍경이 좀 담겨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네, 그런 생각은 좀 갖고 계세요?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보라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포와 환상, 그리고 인간의 상처와 연대를 독창적인 세계로 풀어가는 정보라 작가의 이야기. 이번 주말 시드니 작가 페스티벌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행의 유화정이었습니다.
2: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3: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4: In증통역사를 요청하세요. nati.au/interpreter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5: 호주 원주민의 호주 헌법상 인정을 위해 나아가기를 제시한 울루루 성명, 모든 호주인에 대한 초대입니다. sbs.com.au/ulurustatement에서 한국어로 만나세요.
6: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7: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온디맨드에서 언제든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네챗. 오늘은 한반도의 분단을 다룬 다큐멘터리 한 편을 소개해드리는데요. 바로 남남북녀입니다. 분단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참 다양하죠. 정치와 이념, 역사와 사건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오늘 소개할 영화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결혼정보회사인데요.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만나 사랑하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거리감과 편견, 그리고 공존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 남남북녀 함께 만나보시죠. 시네챗. 다시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8: 위클리 시니 챗 featuring SBS on demand.
1: SBS 온 디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0: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의챗. 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희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만나볼 작품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제목부터 여러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모튼 트라비 그리고 썬킹 감독의 2025년 다큐멘터리 남남북녀입니다.
0: 네, 남남북녀. 한국인이라면 결코 낯선 타이틀이 아닌데요. 네.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튼 트라이비 그리고 썬킴 감독, 성장 배경과 국적이 각기 다른 이 두 감독이 어떻게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됐을까요?
1: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제 모튼 트라이비 감독은 이제 노르웨이 출신인데요. 썬킴 감독은 이제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에요. 이 두 감독의 공동 연출작이 이제 남남북녀고요. 모튼 감독의 경우 지난 20년간 약 20회 이상 북한을 방문하며 예술과 정치의 경계에서 활동해온 퍼포먼트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 전문가인 거죠. 문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런 모튼 감독님하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썬킴 감독 역시 이제 남북한을 오가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화 중재자입니다.
0: 네.
1: 이 두 감독의 협업이 굉장히 빛났던 이 다큐는 분단, 정치적 상황, 그리고 체제 변화에 따른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또 각 인물의 사투를 아주 색다른 주제로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0: 이 거대한 정치 담론보다는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이 더욱 인상적인데요. 먼저 내용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죠.
1: 영화는 탈북 여성과 남한 남성의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회사 러브스토리아의 대표 한유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 대한민국에 이제 딱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부터 한 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자마자 막 모르니까 혼자 사는 게 이제 겁이 나서 또 이제 짝을 찾는 사람도 있고.
3: 아,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응. 오케이.
2: 그러시면 세터민하고 결혼하실 마음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알아보시는 건가요?
4: 애기 엄마 처음 봤을 때, 우와, 요정이 말을 하네.
1: 그러니까 진짜로 남남북녀의 만남을 이제 매개로 이야기가 풀어가는 거죠. 이 한유진이라는 인물 역시 어렵게 남한에 도착한 이제 탈북 여성 중 하나인데요.
2: 네 번 잡혔어요. 네 번 잡혔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넘었다가 잡혀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2회차부터는 이제 의도적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좀 그런 맛을 좀 봤잖아요. 북한하고 다른 이런. 저는 이제 밤이 되면 밝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에 이제 불이 없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네 번째 넘었을 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탈북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제 내가 혹시라도 잡히면 뭐 자살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었거든요.
1: 현재는 사업가이자 상담가 또 매개자, 특히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로 하루하루를 아주 당차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브스토리아와 한유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야기로 이제 영화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결혼한 탈북 여성이나 그들의 그 남한 남편, 제가 이제 남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남한 남편, 그리고 이런 형태의 결혼을 꿈꾸는 인물들의 생각과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 고기가 쑤 안 들어갔어.
6: 여기.
7: 안 먹어?
5: 쑤 많이 먹어.
6: 네.
2: 저희가 이제 남남북녀 커플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트러블이나 이런 힘든 먹살기 힘들거나 싸우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잘 맞춰서 살거든요.
0: 네, 분단 상황을 다룬 여러 다큐나 극 영화들이 있지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북 간 남녀의 만남으로의 접근이라는 이 설정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매우 현실적이고 또 실제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0: 매우 현실적이고 또 실제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결혼 정보 회사의 광고 같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1: 탈북 여성과의 만남 주선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담론적으로 보면 결혼 정보 회사라는 이 자본주의적 매칭 시스템이라는 이 공간 혹은 이 조건 안에서 전혀 다른 두 체제의 사람이 이성 간으로 만난다는 것이 이게 개인 간의 만남을 넘어선 남북 간의 이질적 가치관과 충돌과 또 타협이 벌어지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셈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로맨틱한 환상과 생존 전략이 이 매칭되는 매우 이상적이고 또 일종의 작은 통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의 이제 상징으로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환상 혹은 이상적인 생각이 현실 속 문화적 이질감과 체제 변화에 따른 앞서 말한 그 개인의 정체성 혼란, 또 일종의 소외감 등으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삶과 분단 국가라는 상황의 비극의 연결을 아주 현실적이고도 또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0: 네. 문득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 어른들이 남쪽 남자와 북쪽 아낙이 만나면 잘 산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이 작품 남남북녀라는 이 고전적 수사의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것만 같은 내용이 모두 아름답게만 흐르지 않는다는 그리고 그렇게 흐르기에는 서로에게 남겨진 상처가 아직은 크다는 것이 상기되는 내용인 것도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상과 현실이 마주쳤을 때 그 충돌이나 이제 파열음 같은 것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셈인데요. 영화의 중심 인물인 한유진의 결혼 역시, 그러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꾸려는 그 배경 역시 사실은 이제 회사의 홍보용 모델이자 또 일종의 문화 가교의 좋은 선례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엔 그녀 역시 겪었던 그리고 여전히 겪고 있는 사회적 편견이나 이념적 갈등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행복과 고난, 희망과 현실, 또 삶의 모든 희로애락 모두를 아주 세심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남한에 도착해서 이제 가졌던 희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도착, 그 고생의 끝 같은 그런 것과 또 남녀의 만남과 결혼이 결코 이제 끝이 아닌 어떻게 보면 다음 인생의 이제 시작, 다음 챕터의 시작이라는 점도 이제 명시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 다큐멘터리는 5년에 걸쳐 촬영했다는 점, 그리고 또 다양한 아카이브 영상을 적절히 배치시켰다는 점에서도 그 내용의 깊이가 더욱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 한국의 남성분들은 북한 여성에 이렇게 뭐나 잘하는 음식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그런 거에 되게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0: 단순히 남과 북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체제와 기억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관계를 또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현실적인 일인지 차분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5년에 걸친 이 긴 시간 동안 인물들의 삶의 변화를 따라가며 담아냈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만이 줄 수 있는 깊이와 진정성도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 개인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분단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남북녀, 권매 리포터 오늘도 특별한 콘텐츠 소개 고맙습니다.
1: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내책까지 함께했습니다. 탈북민, 새터민들을 이어주는 결혼정보회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남남북녀였고요. 이 앞서서는 시드니 작가축제에 참석한 한국의 정보라 작가 만나봤습니다. 이 엉뚱한 매력이 돋보이는 대화였습니다. 익스플레이너 시간에서는요, 호주 직장에서 연봉협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들여다봤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www.sbs.com.au/korean에서 모두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주 뉴스를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끝곡으로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Find that old kind of